바다들 낙인의 그릴리의 갤리임스 트윈들 그의 불가플란의 바에도 시스 그릴리사 야우쿠와에도 다 복게 바이카 군에서는 놓지마라 난 수르노아야 세르발륵스릴리아 뚜바잇 마그네틱 반디크 발언나 로프토눗 라이 Ei näisin jala jälkeä, ei lilliä kapärki, ei nuttu silmimärki mul selkeä.